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협14기25차상무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국가열사기념일을앞두고珲春시에서는영웅열사추모홍색교육사적선전강연등일련의예열활동을착실히전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9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긴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수금평총서기가선진제조업발전에대해내린중요지시와전국선진제조업대회정신9월21일중앙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중앙기구편제위원회办公室향진가도직무이행사항목록삽좌담회정신을전달학습하며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통상국운행청정에너지수입상황에관한회보국경절연휴기간안전생산문화관광사회안정삽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형총서기가선진제조업발전에대해내린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전국선진제조업대회포치와성주당위의요구에따라실물경제를기초로제조업이주도하며봉사비지지와선도역할을발휘하고내외병행으로제조업발전을추동해중국식현대화珲春새편장을쏘내려가는데튼튼한기초를다져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중앙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참답게관찰하고수금평당건설사상을깊이학습하며성주당위포치요구에따라전면적으로당을엄하게다스리는것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에중요성긴박성을깊이인식하고당의정치건설을통솔로삼는것을견제하며새시대당의조직노선을전면시달하고당풍렴정건설과반부패투쟁을중심있게추진해청렴하고기강이바로선정치상태와사업창업의양호한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군중은명절을보내고간부는관문을넘는다는사상을확고히수립하고항상높은경계심을유지하며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을지속적으로증강하며만에하나의실수도없어야하고한번의실수가모든것을잃게한다는표준으로안전생산사회의안전안정문화관광보장당직근무등사업을잘풀어줘군중들이안정되고평화로운휴일을보낼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9월29일시정협14기25차상무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시정협당조석이조현호부주석최외풍립강당조성원우효동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회의에서는시17차당대회정신을전달학습하고정협위원회1월부터9월말까지직무이행심사상황을통보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정부법원검찰원의전3분기사업상황통보와14기5차회의종점제안감독처리상황회보를청취하고시정협기박금사업실시방안인사인면을심의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시제17차당대회정신학습관철을당전최우선정치임무로삼고각전문위원회각개별조와평범한위원들은정책선전원역할을잘하고정협에시달하고응집하는정치책임을절실히시달하며시당위중심사업이어디로추진되든정협의직무이행이그에따라나아가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당대회에서포치한내용에맞춰직무이행의중점을계획하고개방교두보건설흥변부민304동상감식사회구역건설등을둘러싸고조사연구협상을전개하며쌍월협상변경도시의사직무이행브랜드를잘활용해야합니다제한사회상황과민의지를끊임없이향상시키고민주감독을실속있게추진해 시당 및 시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바꿈 실시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바꿈 사업 정책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며 위원 선발의 각 과물을 엄격히 지키고 기바꿈 교우를 엄격히 준수하며 교정에 따라 절차대로 각항 사업을 추진해 기바꿈이 기풍이 맑고 바르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직무 이행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14기 정협의 마무리 사업을 잘해 15기 정협이 좋은 출발을 하고 좋은 기반을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무위원회의 시범 인솔 역할을 절실히 하고 학습 기바꿈 일상 직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줘 두 손으로 틀어주고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거는 자정과 공감대를 결집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들이도록 이끌어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써내려 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용열사 정신을 고양하고서 국가 열사 기념일을 앞두고 훈춘시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알심대로 준비해 용열사 추모, 홍색 교육, 사적 선전 강연 등 일련의 예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전시 간부와 군중들이 영렬 사적을 명기하고 영렬 정신을 전승하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춘시 공범한 기관 단위, 학교, 사회구역, 퇴역군인 대표 등 부동한 군체가 영렬 이야기 선전 강연, 홍색 주제 교육, 온라인 추모 기념, 주제 당일, 단일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혁명 선열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추억하고 변경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며 사심없이 헌신하는 숭고한 정신을 깨달았으며 또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진 담당하는 사회 공감대를 가열층 결집시켰습니다. 그때가 되면 훈춘시에서는 계속해 열사 기념일 추모 활동을 거행하게 되는데 각 부문 각 단위에서는 질서 있게 추모 영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계렬 활동을 전개해 홍색 혈맥을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분진 역량을 섭취하며 전시 상하가 초심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져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훈춘, 아름다운 훈춘, 행복한 훈춘을 힘써 건설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8일 8회 가을 운치 가국례찬 2026년 훈춘시 사계절 전야회 가을 전시 공연 활동이 개막됐습니다. 훈춘시 당위 선전부 지도, 훈춘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관광국의 주최, 훈춘시 문화관의 주관, 전시 각 향진, 가도의 협조로 전개되는 이번 활동은 군중이 공연하고 군중을 둘러싸고 공연하며 군중이 관람하는 핵심 취지에 입각해 생활에 밀착되고 인기를 모으며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군중성 문화향연을 힘써 구축합니다. 이번 사계절 촌야회 가을 전시 공연 활동은 기층 선발 추천, 시급 집중 편성 연습, 2개 명절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며 촌급 예선 더하기 향진 회보 공연, 2급 선발 모집을 채용해 전개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삼림산 광장에서 상시적으로 상연돼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훈춘의 두터운 문화 바탕과 독특한 변경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올해 9월은 전국 49번째 품질월입니다. G12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대상은 그날의 철근 용접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은 차례로 절차에 따라 철근 사전 처리, 설비 조종, 용접 작업 등전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심판조는 현장에서 용접 조작의 규범성, 노동 보호 용품 착용, 용접부 미흡한 성향 등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일전 노동자들은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기능 경기를 통해 장인으로서의 실력을 갈고 닦고 공사 품질 관리를 강화해 대상 건설의 고품질 추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능 경기를 장력점으로 1톱 훈련과 현장 시공을 긴밀하게 결부하고 일선 시공 인원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장인 정신을 대상 건설의 모든 공정에 융합해 방천 훈춘 고속도로 대상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 건설을 보장했습니다. 다음, 그날의 훈춘시 로간부 로운현대학 국경절 맞이 재능 전시 결승전이 정체롭게 개최됐으며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조국의 생일을 경축했습니다. 결승전 현장은 열기로 차 넘쳤습니다. 장고 합조, 산단단 꽃이 붉게 피었니, 우리 연변 우리의 자랑은 북소리가 격앙되고 절주가 경쾌했습니다. 가야금 합주, 봄의 노래, 초소의 봄은 가락이 유유하고 정취가 깊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악기 연주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으며 수강생들의 탄탄한 예술 기량과 충만된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훈춘시 2026 삼국변경 전광예술축제 첫 활동인 달빛이 온 나라를 비추고 조류가 매곡에 모여 추석 국조 개막 성전이 그늘의 매곡 소진 장터에서 뜨겁게 막을 올려 시민 관광객들에게 한 차례 추석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추석 서운 소명 메시지 벽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풍스러운 투호 체험도 동시에 개방돼 어른과 아이들이 앞다퉈 참여했습니다. 중국 북춤, 노래 독창, 추석 시사 대답, 민속 지식 문답 등 환절은 재미가 넘쳤으며 무대 위와 아래에서 즐겁게 소통하면서 곳곳에 농후한 추석 명절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번 추석 국조 개막 성전은 문화를 통해 장터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견지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추석 민속 풍정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취를 융합해 현지 군중과 외지 관광객의 유입을 누리고 훈춘 변경도시 문화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해 문화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생활의 활기로 도시를 흥하게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협14기25차상무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국가열사기념일을앞두고珲春시에서는영웅열사추모홍색교육사적선전강연등일련의예열활동을착실히전개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9월29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긴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수군평총서기가선진제조업발전에대해내린종료지시와전국선진제조업대회정신9월21일중앙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중앙기구편제위원회办公室향진가도직무이행사항목록삽좌담회정신을전달학습하며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통상국운행청정에너지수입상황에관한회보국경절연휴기간안전생산문화관광사회안정사업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수금형청소기가선진제조업발전에대해내린종료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전국선진제조업대회포치와성주당위의요구에따라실물경제를기초로제조업이주도하며봉사비지지와선도역할을발휘하고내외병행으로제조업발전을추동해중국식현대화珲春새편장을쏘내려가는데튼튼한기초를다져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참답게관찰하고수권평당건설사상을깊이학습하며성주당위포치요구에따라전면적으로당을엄하게다스리는것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에중요성긴박성을깊이인식하고당의정치건설을통솔로삼는것을견제하며새시대당의조직노선을전면시달하고당풍렴정건설과반부패투쟁을중심있게추진해청렴하고기강이바로선정치상태와사업창업의양호한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군중은명절을보내고간부는관문을넘는다는사상을확고히수립하고항상높은경계심을유지하며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을지속적으로증강하며만에하나의실수도없어야하고한번의실수가모든것을잃게한다는표준으로안전생산사회의안전안정문화관

관광보상, 당직 근무동 사업을 잘 풀어줘 군중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9일 시정협 14기 25차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정협 당조석이 조현호, 부주석 최외, 풍립강, 당조성원 우효동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 17차 당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정협위원회 1월부터 9월 말까지 직무 이행 심사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정부 법원 검찰원의 전 3분기 사업 상황 통보와 14기 5차 회의 종점 제안 감독 처리 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시정협 기바꿈 사업 실시 방안 인사 인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시제 17차 당대회 정신 학습 관철을 당전 최우선 정치 임무로 삼고 각 전문위원회, 각 개별조와 평범한 위원들은 정책 선전원 역할을 잘하고 정협에 시달하고 응집하는 정치 책임을 절실히 시달하며 시당위 중심 사업이 어디로 추진되듯 정협의 직무 이행이 그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대회에서 포치한 내용에 맞춰 직무 이행의 중점을 계획하고 개방 교두보 건설, 흥변 부민, 304동 상감식 사회구역 건설 등을 둘러싸고 조사연구 협상을 전개하며 쌍월 협상 변경 도시 의사 직무 이행 브랜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제한 사회 상황과 민의지를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민주 감독을 실속 있게 추진해 시당위 시정부의 과학적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바꿈 실시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기바꿈 사업 정책 요구를 확고히 파악하며 위원 선발의 각 과물을 엄격히 지키고 기바꿈 기호를 엄격히 준수하며 교정에 따라 절차대로 각항 사업을 추진해 기바꿈이 기풍이 맑고 바르며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직무 이행 임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14기 정협의 마무리 사업을 잘해 15기 정협이 좋은 출발을 하고 좋은 기반을 다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무위원회의 시범 인솔 역할을 절실히 하고 학습 기바꿈 일상 직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잘 틀어줘 두 손으로 틀어주고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위원들이 거는 자정과 공감대를 결집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들이도록 이끌어 중국식 현대화 훈춘의 새 편장을 써내려 가는데 정협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고 용열사 정신을 고양하고서 국가 열사 기념일을 앞두고 훈춘시에서는 사전에 포치하고 알심대로 준비해 용열사 추모, 홍색 교육, 사적 선전 강연 등 일련의 예열 활동을 착실히 전개함으로써 전시 간부와 군중들이 영렬 사적을 명기하고 영렬 정신을 전승하며 애국심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인도했습니다. 훈촌시 광범한 기관 단위, 학교, 사회구역, 퇴역군인 대표 등 부동한 군체가 영렬 이야기 선전 강연, 홍색 주제 교육, 온라인 추모 기념, 주제 당일, 단일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혁명 선열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추억하고 변경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며 사심 없이 헌신하는 숭고한 정신을 깨달았으며 또 역사를 명기하고 선열들을 추모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분진 담당하는 사회 공감대를 가열층 결집시켰습니다. 그때가 되면 훈촌시에서는 계속해 열사 기념일 추모 활동을 거행하게 되는데 각 부문 각 단위에서는 질서 있게 추모 영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계열 활동을 전개해 홍색 혈맥을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분진 역량을 섭취하며 전시 상하가 초심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사명을 짊어져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 훈춘, 아름다운 훈춘, 행복한 훈춘을 힘써 건설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28일 8회 가을 운치 가곡례찬 2026년 훈촌시 사계절 전야회 가을 전시 공연 활동이 개막됐습니다. 훈촌시 당위 선전부 지도, 훈촌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관광국의 주최, 훈촌시 문화관의 주관,

전시 각 향진, 가도의 협조로 전개되는 이번 활동은 군중이 공연하고 군중을 둘러싸고 공연하며 군중이 관람하는 핵심 취지에 입각해 생활에 밀착되고 인기를 모으며 민심을 따뜻하게 하는 군중성 문화 향연을 힘써 구축합니다. 이번 사계절 촌야회 가을 전시 공연 활동은 기층 선발 추천, 시급 집중 편성 연습, 2개 명절 집중 전시 공연 등 3개 단계로 나뉘며 촌급 예선 더하기 향진 회보 공연, 2급 선발 모식을 채용해 전개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삼림산 광장에서 상시적으로 상연돼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동시에 훈춘의 두터운 문화 바탕과 독특한 변경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올해 9월은 전국 49번째 품질월입니다. G12 훈춘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춘 구간 대상은 그날의 철근 용접 기능 경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선수들은 차례로 절차에 따라 철근 사전 처리, 설비 조종, 용접 작업 등전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심판조는 현장에서 용접 조작의 규범성, 노동 보호 용품 착용, 용접부 외관 성형 등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일전 노동자들은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기능 경기를 통해 장인으로서의 실력을 갈고 닦고 공사 품질 관리를 강화해 대상 건설의 고품질 추진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능 경기를 장벽점으로 일터 훈련과 현장 시공을 긴밀하게 결부하고 일선 시공 인원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이끌어 장인 정신을 대상 건설의 모든 공정에 융합해 방천 훈춘 고속도로 대상의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 건설을 보장했습니다. 다음, 그날의 훈춘시 로간부 로운현대학 국경절 맞이 재능 전시 결승전이 정체롭게 개최됐으며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조국의 생일을 경축했습니다. 결승전 현장은 열기로 차 넘쳤습니다. 장고 합주, 산단단 꽃이 붉게 피었네. 우리 연변 우리의 자랑은 북소리가 격앙되고 절주가 경쾌했습니다. 가야금 합주, 봄의 노래, 초소의 봄은 가락이 유유하고 정취가 깊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악기 연주가 잇따라 펼쳐지면서 현장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으며 수강생들의 탄탄한 예술 기량과 충만된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훈춘시 2026 삼국변경 전광예술축제 첫 활동인 달빛이 온 나라를 비추고 조류가 매곡에 모여 추석 국조 개막 성전이 그늘의 매곡 소진 장터에서 뜨겁게 막을 올려 시민 관광객들에게 한 차례 추석 문화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추석 서운 소명 메시지 벽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인증 사진을 찍으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고풍스러운 투호 체험도 동시에 개방돼 어른과 아이들이 앞다퉈 참여했습니다. 중국 북춤, 노래 독창, 추석 시사 대답, 민속 지식 문답 등 환절은 재미가 넘쳤으며 무대 위와 아래에서 즐겁게 소통하면서 곳곳에 농후한 추석 명절 분위기가 넘쳐났습니다. 이번 추석 국조 개막 성전은 문화를 통해 장터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견지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추석 민속 풍정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취를 융합해 현지 군중과 외지 관광객의 유입을 누리고 훈춘 변경 도시 문화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해 문화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 생활의 활기로 도시를 흥하게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훈춘시에서는인민영웅에게헌화하는의식을거행하고혁명선열들의위대한업적을깊이추모하며영렬정신을계승하면서실천과성과로중국식현대화훈춘의새편장을힘써써내려갔습니다훈춘시당위부석이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국경절전안전생산시장공급보장교통운수보장등관련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가장아름다운변경례행연변 G331 문명운정역참가동의식이훈춘시에서거행됐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
2: 9월30일은국가가제정한렬사기념일입니다이날오전훈춘시에서는렬사릉원에서인민영웅에게헌화하는의식을거행하고혁명선열들의위대한업적을깊이추모하며영렬정신을계승하면서실천과성과로중국식현대화훈춘의새편장을힘써써내려갔습니다
3: 훈춘시열사릉원은푸른소나무와측백나무로둘러싸여있고열사기념비는장엄하고숙연한분위기를자아냈습니다훈춘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리강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등지도일꾼동지들과로전사로동지대표열사유가족기관간부부대장병청소년학생및사회각계군중대표들이가지런히줄을맞춰경의를표하는헌화의식에엄숙한마음으로참가했습니다오전9시의식이정식으로시작됐습니다의장대들이힘차고절도있는발걸음으로자리를잡았고현장전체가중화인민공화국국가를함께재창했습니다웅장하고개강된국가가열사릉원상공에울려퍼졌습니다국가재창이끝난뒤전체인원은숙연히서서묵념하며나라를위해목숨을바친모든혁명열사들에게무한한추모의마음을표했습니다묵념이끝난후소선대원들은기념비를향해우리는공산주의계승자를힘차게불렀으며우렁찬노래소리에는선열들의유지를계승하고시대적중임을용감하게짊어지겠다는소년세대의신념이담겼습니다장중하고깊은감정을담은헌화곡이울려퍼지는가운데의장대들은헌화바구니를안정적으로들어올려천천히열사기념비앞으로걸어가헌화바구니를기념비기단앞에가지런히놓았습니다현장에참석한지도일꾼들은천천히앞으로나아가헌화바구니의리본을정리한뒤전체인원과함께열사기념비를향해세번허리를굽혀경려했습니다이어차례로선열들에게꽃을바치고영렬벽을참배하며혁명선열들이피흘리며투쟁하고사심없이헌신했던격동의세월을되새겼습니다
2: 9월29일시당위부석이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국경절전안전생산시장공급보장교통운수보장등관련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각항중점사업을통일적으로잘틀어주고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하며시장공급을안정시키고출행이원활하도록보장해군중들이평안하고상스러운국경절연휴를보내도록

0: 전력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상무 시장 감독 관리 부문에서는 시장 감시 측정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량고, 기름, 고기, 계란, 우유, 채소 등 생활 필수품의 상품 원천 조직과 비축 력도를 높이며 상품의 품질 안전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가격을 안정시켜 광범한 군중들의 소비 수요를 보장해야 합니다. 레이염견 도덕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의 질 향상에 조력하고 새 시대 문명 실천 레이 문화와 변경 문화 관광 사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자 염견 조당위 선전부에서는 전문 결의 활동을 알심드려 기획 출범했는데 문명 외출, 문명 관광, 문명 식사 세 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내 주요 변경 현시에서 레이 외출, 레이 관광, 레이 식사 등 계열 특색 세부 활동을 동시에 전개해 변경 지역 문명의 새로운 기풍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1: 황금빛 가을 9월 이삭이 논밭에 가득합니다. 당정 훈춘시의 추수 사업이 전면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향진에서는 맑은 날씨를 다잡고 농가 농기계 봉사대를 조직해 량곡 수확 건조, 창고 귀환 작업을 전력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논밭마다 풍작에 분망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0: 올해의 훈천시에서는 식량 안전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튼튼히 다지고 정강관리보호, 농업기술지도, 재방지, 피해 감소 등 각항 조치를 실시해 식량 작황이 량화하고 풍작 태세가 안정적입니다. 추수 기간 훈천시에서는 기계화 수확, 추수 안전 생산, 집 종합 리용, 추수 방화 등 중점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추수 진도를 전력으로 가속화하며 추수 품질을 보장하고 량곡이 창고에 귀속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인원은 논밭에 내려가 기술지도 난제 의문 해답을 전개해 농가의 과학적인 추수, 손실 감소와 소득 증대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9월 29일, 법에 의거해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 건설의 새로운 로정에서 분진, 연변 언어문자 사업 성과 전시, 훈춘 순회 전시를 주제로 한 제29기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 군중성 선전 활동이 거행됐습니다.
0: 활동 현장에서 훈천시 제1실험그룹 학교, 4중그룹 학교, 1소그룹 학교, 3중그룹 학교, 4대 교육그룹 학교에서는 각각 보급과 전통문화, 과학기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국방교육 4대 분야를 둘러싸고 차례로 문화 주제 성과 전시를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염견 언어문자 사업 성과 손시 전시회는 참관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개방됐습니다. 전람회는 언어문자 사업 성과 서예 전시, 무형 문화유산 실제 조작 소통을 설치했습니다. 참관자들은 발길을 멈추고 주급 언어문자 사업 성과 전시판을 관람하고 해설원의 세밀한 해설을 경청했습니다. 서예 전시 구역에는 각종 서예 작품이 진열되어 있고 현장에서 써보는 전시도 있습니다. 만족 민간 모래 그림, 탈 채색 그림, 전지, 돈수, 암 채석화, 우씨 용화 등 여러 가지 무형 문화유산 기예 현장 실제 조작은 광범한 사생들이 근거리에서 전통 기예를 체험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천시 교육국에서 조직 전개하며 국가 통용 언어 문자의 보급과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의 전승을 결합시켜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자를 쓰는 농후한 사회 분위기를 가열창 조성하고 언어 소통으로 여러 민족의 내방과 교류, 융합을 촉진하게 됩니다.
1: 간추린 뉴스입니다.
0: 일전에 훈천시 해동가도 보안사회구역에서는 당건설 인솔로 민심 결집, 이웃 간 한마음으로 삶의 터전 구축 주제 활동을 개최해 문예 공연과 취미 운동회를 결부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경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그날 훈천시 제1실험소학교에서는 2026년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간 제1회 교정문예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공연에서는 다채로운 문예 형식을 통해 민족단결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사생들은 예술로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이어가며 조국을 려찬하고 조국의 생리를 함께 경축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일교차에 주의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를 자주 해왔었는데요. 하늘이 맑은 날은 낮 동안 일사로 인해 기온이 많이 오르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가을로 깊어질수록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기상 정보 꼭 확인하셔서 불편 줄이시고요. 건강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珲春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8도. 춘화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7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18도. 양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8도. 경신,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반석, 최저 기온은 6도, 최고 기온은 18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20도. 영안,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19도. 밀강,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기온은 18도. 방천,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17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 珲春시에서는인민영웅에게헌화하는의식을거행하고혁명선열들의위대한업적을깊이추모하며영렬정신을계승하면서실천과성과로중국식현대화珲春의새편장을힘써써내려갔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국경절전안전생산시장공급보장교통운수보장등관련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가장아름다운변경례행연변 G331 문명운정역참가동의식이珲春시에서거행됐습니다
1: 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
2: 9월30일은국가가제정한열사기념일입니다이날오전珲春시에서는열사릉원에서인민영웅에게헌화하는의식을거행하고혁명선열들의위대한업적을깊이추모하며영렬정신을계승하면서실천과성과로중국식현대화珲春의새편장을힘써써내려갔습니다
3: 珲春시열사릉원은푸른소나무와측백나무로둘러싸여있고열사기념일은장엄하고숙연한분위기를자아냈습니다珲春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리강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등지도일꾼동지들과로전사로동지대표열사유가족기관간부부대장병청소년학생및사회각계군중대표들이가지런히줄을맞춰경의를표하는헌화의식에엄숙한마음으로참가했습니다오전9시의식이정식으로시작됐습니다의장대들이힘차고절도있는발걸음으로자리를잡았고현장전체가중화인민공화국국가를함께재창했습니다웅장하고격앙된국가가열사릉원상공에울려퍼졌습니다국가재창이끝난뒤전체인원은숙연히서서묵념하며나라를위해목숨을바친모든혁명열사들에게무한한추모의마음을표했습니다묵념이끝난후소선대원들은